0: Hoş oldu ama bir gün ayağı çüpeydi. Acaba neşe hoş oldu ama. Sıca timince ha.
1: 顺利完成任务后，艾泽兹如释重负。他带着妻子和儿子回到了小时候生活过的老村。这一刻是一家人难得的团聚时刻。刚刚进村，又是一个下马威。
2: 经常跟上你爸这样吗？这会呢。